나시망 퍼디넨 마락 아루니 돌리 릉가파 이솔나 릉 마텔라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만나하 득득 사니자 마노 나시망 문가반 프로그램코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슈와니 투라

링아 박사나바 앙아 다니 장아 사빠니랑코 지코나가 장아 침바랑코 자카린바나 앙아 공사 공근이나 장카랑코 만근이나랑 네 가잉아 침 이제 특히 앙아 나고다 미조토 옵션코 카스터마이즈 카이 와랑코 팔링아 나고다 간나 닥만다랑코 바 오더 카인바나 똑같인바나 와랑코 팔링아 아로 우먼 박사나바 앙아 나고다 아차랑 지코 만나 와랑코 타링아 아로와 간나 자르킹랑코 바 앙아 안타니 똑같급바 아로 팔급바 운자긴 침모바 사급바랑니 간나 자르킹 아로 추니 르킹랑 삭나랑 라박바랑 코앙아 와랑코바 카차핑아 침 아철랑아랑아라 지코 만나다고 단순히 시즌 오브 프루츠랑 봉자메나 밤 이슈 삼자강 언니 그 봉자메나 바 비엔비티 나오니 그 봉자메나 와나카바랑 코앙아 지코 만나 타리아야 침 앙아 다오고 따르기 마추 도오 바와 와타기 안층 지코 만롱이 와다코 비엔랑코 타리아야 바라 촐라니 안기지 몽송 바테 오늘 미치강니 톱스랑 긴원 미조 톱스랑 와 커스터마이즈 카이 팔링아 아로 바라니 안기지 원 닥만다 간나 닥만다랑 코 팔링아 그럼 막상 미조랑니 푸안 야간 긴 와랑 코방아 팔라 닥만 닥고 와가 다음에 난 당원 룸바 동자 안 당바 독나디 창잔 니바가 와랑 코 탕그랍 담아 호 그랍랑 카인 바나 와랑 코가 라파랑 오바 사크분 만디랑 오 똑같이 카인 같이 아가 아그차니 수마이랑 오든 든 수마이코 리앗나 디낭 늑자 다오니게 놓고 지코 나가 녹삼 놓고 로기 이 감이 차나 많아 침부와 닦고 바랑 거기 아로 아가 되게 푸이랑 거기 이 와랑코 브레이 기 잉아니 그만 아가 와랑코 다리스 카이메나 팔스카나랑 바 아가 되게 차라랑 다리바 팔라잉아 아가 야랑코 앙이 장기 상한이나 야랑 추웅만 차아니데 아가나만 좋아 안데바 지코낭이 녹당오 스코통에 앙이 세급바 캄랑코 카잉 아침 와랑 박사나바 니바 자칼나 남인 촌리비아 니상 아가나 그따만긴 내가 하고다 되게 공사 공은이 나아니라는 데 남인 앙나 감찻비아 야랑 앙아 야랑코디 막숭만 찬동아 막 독한 바 스토어코 앙아 도나넨 바나 라그먼 동안 디보아다 오마토스 샹쿠자 아루앙아 마칸치디 와논 도나바 돈긴 마이나가 다 오마팅디 세팡 졸로닝 그 바랑 마시 그 바랑데 오프라인 라잉아 네바 앙아 방아 창원 온라인 와랑코 팔바트롱아 앙아니 미츠크마스카 바 미츠크스카랑나 안다기 아가나 쿠숑 겐침 사칸티 만데랑 어디 앞선 나카바 스킬 샹디 동자 안디바 와랑코 스키아 아니치 아로 다오고다다기 와 풀랑코 만데랑니 안탕바 완데킨 만데랑니 풀랑코 팔리 와랑코 탕카 만나코 느끼 오야라 남만이 느끼 마 탕바 와랑코 닦아 아로 사카바나니 닦아코 느끼 와랑코 스키에라 아치바 타니 장기 당한이나디 엔든 소마이코 리아타이 기자 장기 당나 초랑디 공사공군이랑 나바 아니 양아다 당디 wa mangkoba di jatna diska mekhna tum sengba sakani kon mathela

0: 아유, 염스티랑네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 녹.
1: 봐봐, 얀 닦아봐 자니랑네 낙나네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자니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긴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팀은 자만은 나 사족고데 낭일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야바. 무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자니랑코 왓보하. 낭일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0: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

라스캉급바 고보니 가타 비청을 안고 그나 챙이나 메가덴의 집 미니스터 콘라드 키에상마 살그로 사다람 졸로니 크리스천 데노미네이션랑니 들급바 안고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니 비등오 아간 그렇나그다 Union Minister Amit Shah고 뉴딜리오 그롱들겐 Tura Bypass Project고 다량남급바나 아라급바랑고 사우스톡니 기세포 와테온 지나그다 플락 아노급바랑나 사우스웨스 가로 힐스니 디스트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왜다니코 원나 Umulong CSC고 Integrated Hospital나 라도왓나그다 티카 아니자 마노 Minister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왈렛미키 실라 준독 다리코 야 CSC요나 레앙아 메갈레아 독 금목고 캔서 서비스 바트로랑아니 금은 니카니코 만행아 다오코 브롱과 탈바티 바라갔나 메갈레네 칩 미니스터 콘라드키의 성만이 아가나니겠다 살그로 살아람 조론이 크리스천 네노미네스나니 들급 바랑코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니 비등오 아간 그렇나겠다 유닌 미니스터 아밋 사코 뉴딜리오 그롱들겐 실롱의 NEC 돈만이 잡마노 우니 NEICC Forum니 들급 바랑나 위아타니겠다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고 라가타니 비등오 자정의 응급바니금은 유닌 홈 미니스터나 와 위아타하 Chief Minister ne agana ni gita ya ekko dungthang atna gita Amit Shah sa buldong ani gaman wani gaman agan krika ni ko daknas kang memorandum ko CMCM tari ching china gita Amit Shah forum ko agana ha Constitution ni 8 schedule khasi aro garo kusikrang ko raga china gita Amit Shah ni silongonare bamtungo khasi aro garo ni Literary Society rang uko grong aha neba Chief Minister Konrad K. Sangma uyata ha Konrad K. Sangma ni uyata ni gita India ni Constitution ni 8 schedule ragat na gita dabing parang oni khasi aro garo kusikrang na agreba mengel chasa gipan kusikrang ba listo donga aro yani bidungo nyat na gita Union Home Minister Amit Shah agana ha Konrad K. Sangma ni agana ni gita Khasi Author Society ni President Dr. D.R.L. Nonglight aro Garo Literary Society ni Member Meghalaya ni ya mungani mongsonggupa kusikrangko Constitution ni 8 schedule raga chinagata memorandum ko ba Union Home Minister na onaha. Gambig re songo ni Indik re songo na 2-lane Tura Bypass Project ko dharyang namgupa na aa ragupparang ko sasotok ni gisepu watteon chinagata Black aa nukupparang na Southwest Garo Hills ni Office of the Deputy Commissioner and Competent Authority for Land Acquisition, Wetaniko Onaha. Administration Wetanigata, Wa Arangara, National Highways Act, Retasisus of Pongadoko, Nyamrong Kungapanigata, Mamong Sorokarin Ngo Ngaha, Aruya Arangko, Compensation Ngingapako, Competent Authority for Land Acquisition Na, Watataha. Deputy Commissioner, Revenue, Aro Competent Authority for Land Acquisition, IS Anandia, Raj Sri wa Arangni Nokoparangko Ongaman Somainigita Ako Wattiyon Chinagata Ketaniko Onaha Meghalaya Adok Gumukko Cancer Service Patrolwenganigaman State Cancer Society of Meghalaya Jun Dok Tariko Cancer Nigaman Uko Champing Suani Aro Sengenang Check-up Kaani Bidungo Mgrakataniko Daknagata West Santee Hills District Ni Yao Musiang Senrite Parking Lot Jowayo Daalo Awareness Program Ko Ongataha Ya Tomanio, Health and Family Welfare Minister, Walat Miki Sila, Mung Sungpa Sokopong E Bakura and Ba, Ya Sabisini Bidungo, Mandiranko, We Masibatachina Aro Sumegta, Sanabananiko Takchinagata, Didiaha. Tomanio Niaganigta, Dungtanang, Department Rang, Absan Bakramenba, and Singbal Sokopong Atna, Aro Cancer Sabisiko, Champeng Swanigaman, Magrakat Nagata, Kamranko, Kaenga. Umulong Siesiko,